0: 빵짱 예민촌.
1: 대도시 가구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트 밀로칼 끝망은 바다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망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조이, pabakal! Pabakal ko tiket, one way lang.
3: Di pa kanto. Nga, one way lang, ha?
2: Joy, pakanto sa puso ko.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.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OR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OR Classics.
4: 4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ound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OR.
4: Classic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70s.
4: MOR.
5: Classic.
9: Remember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OR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OR.
5: My only radio.